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휴소영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돈인 걸 생각하면 무조건 빠른 것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돈을 더 쓰고 뭐 신경을 좀 더 쓰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것도 결국 돈이고 저것도 다 뭐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 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죠. 금세 휙휙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요즘은 눈에 들어오는 걸 더 많이 챙기고 싶어서요. 똑같은 풍경이 지루할 때도 마찬가지.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명절에는 정체를 최대한 피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다른 건 일단 내려놓고 최대한 어디가 덜 막히나 그런 연구들을 하시겠지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 명절 연휴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는 노래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바다새의 나의 별, 그리고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것 같은 곳을 선택하면 꼭 내가 계산하려고 선 곳만 좀처럼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3개의 계산대가 있으면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3분의 1이고 나머지 줄이 빨리 줄어들 확률이 3분의 2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처럼 세상 일이 나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SNS가 머피의 법칙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의 연구팀이 대학생 21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SNS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보면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다. 실제 나가 아니라 되고 싶은 나를 보여주는 곳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경우가 많다. 행복하게만 보이는 SNS 속 그와 그녀에게도 슬프고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한다. 희로애락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세다.

신해철의 연극 속에서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전성민의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였습니다. 작가는 이룬 것도 없고 계획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 순간 자신은 정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간절히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 길로 친구와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시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깨달음과 인내, 노력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음의 포인트를 스스로 지나치거나 외면하기도 하는 걸 생각하면 그냥 그저 운은 아닌 거죠, 이게.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일단 있냐고요. 그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혹시 뭔가를 바라기는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항상 이렇진 않겠습니다만 무의식 중에 예, 불평부터 하고 내가 해놓은 건 없는데 바라는 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은연중에 많더라고요. 예. 아,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랬더라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는데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거 알면서도 생각만 하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작가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답도 해줘요. 당신이 바라는 성공이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불가능은 없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인생에 변명하지 말자라고요. 뭐 살아오면서 어떤 그 내가 많이 심적으로 의지하고 힘들 때 고민을 털어놓으면 답을 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바라는 게 진정으로 있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불가능은 없다랑 뭐 통하는 걸 거고요.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조언이고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이에요. 자, 1부 끝곡으로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전해드리고 2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컬트 너를 품에 안으면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은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런 때네요. 아, 지우님이 너무 바빠요. 근데 해놓은 것 없이 바쁜 것 같고 드디어 코앞에 명절이 딱 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막 바쁜데 되게 해놓은 것 같진 않고 뭘 해놓은 것 같진 않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뭐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 아니면 너무 나 뭐 했나 우리 연말에 하는 그 생각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또 당겨서 하지 마세요. 명절 전이라 괜히 좀 더 조급해지고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럴 수 있는 때죠. 11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미리 또 명절 인사도 해주셨고요.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소영님 산행하고 있는데 겨울 야생동물들 이게 뭔가요? 뭐 야생동물들이 먹이들을 줍느라 사람들 도토리 줍느라 아 되게 분주해요 거기 풍경이? 주워가면 안 되는데 아 그쵸 내버려 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설마 그것까지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사실 또 민가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야생동물들이 내려오는 이유가 먹을 거 부족

계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탁과 어떤 경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절대 산에 가시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다른 거 많은데 왜 거기서 욕심내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720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황금배려님도 반갑습니다. 한강변에 라이딩 나오셨다고. 아우, 우리 가족분들은 다들 이렇게 라이딩하고 러닝하고 다들 바쁘세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추석이 다가왔네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이 몇 년 만에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인가 봐요. 지금 숫자가 제대로 안 들어왔지만 큰아들 제주에서 왔고요. 서방님은 오늘 내려오신답니다. 가족분들도 모두 풍성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게요. 마음이 꽉 차는 뭔가 헛헛하고 외롭지 않은 그런 명절을 모든 분들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옆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좀 사방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정님도 미리 또 추석 인사해 주셨네요. 아, 어디 가시지는 않는데요. 근데 일도 좀 할 거고, 예, 소영 씨 말대로 예전하고는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디오는 들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영희님도 어서 오세요. 도강택님, 네, 도강택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예상은 했지만 오늘 내일부터 또 이렇게 노축 생방은 없으니까 미리 인사 주시는 분들 또 미리 이미 또 어딘가 이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많이 주시겠구나 했거든요. 그리고 7268 디포를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이성은님, 소영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계절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래요. 미투 라고 저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원음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풍성한 연휴 보내세요. 아 맞아요. 요즘에 독감에 또 뭐 코로나도 우리가 이제 그냥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그쵸.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관리를 잘합시다 하셨고요. 그리고 응급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길이시라고 346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주셨네요. 아, 이 시간이면 진짜 약간 물 먹은 솜 같고 막 그럴 텐데 그죠? 또 어떻게 이렇게 라디오에 또 문자를 보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일단 좀 준비를 해볼까요? 보니엠의 해피송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776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이거 재밌네요. 아, 아이가 지금은 다 컸지만 어릴 때 그렇게 추석에도 세뱃돈다라 그러고. 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냥 명절에 어른들 모여서 인사하면은 용돈 주셨어. 뭐 이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3052 뒷번호 쓰시는 분은 추억의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신 노래 뉴키즈 온 더 블락의 투나잇 원하셨는데 지금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10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김수철 젊은 그대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이미 명절 연휴를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정태님이 영디 저는 벌써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아,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귀성길 풍경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아, 귀성길 풍경도 예술이네요. 멋진 하늘, 산, 구름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명작입니다.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평강공주님은 역시 음악과 커피가 힘을 주네요. 일이 즐겁게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명절 연휴 보내봐요 하셨고요. 7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은선님 많이 바쁘지만 잠깐씩 여유 내면 누구나 다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금 종종 쉼표 좀 찍고 가요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자, 추억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는 이 곡을 들을까요? 김종찬의 아름다워라 그대.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7028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저는 아가씨 때도 결혼해서도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은 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온 동네 엄마들 머리가 하나같이 똑같은 스타일인 게 왜 그리도 싫던지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는 하고 싶은 머리만 하고 살 거라고 다짐했었죠. 우리 아들이 또 그렇게나 긴 머리 엄마를 좋아해서 말이죠. 실은 최근에 일명 단발병이 난생 처음 생겨서요. 그런데 단숨에 싹둑은 자신이 없어서 미용실 가서 조금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가서 조금 더 자르고 결국 세 번째 가서야 똑단발을 하고 왔는데 어차피 해야 끝날 것들이 있잖아요.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긴 것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끝나더라고요. 물론 한 가지 수확도 있었습니다. 저는 똑단발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네요. 다음엔 이 정도까진 안 해야겠어요. 워낙 그동안 하고 싶은 머리 다 해보고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머리카락은 또 잘하는 건데. 제가 실은 어릴 때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엉엉 울기까지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타고난 공주과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예쁜 머리핀에 고무줄에 머리에 잔뜩 꾸미고 나서야만 학교를 가던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난리가 났죠. 위로 아들만 새 키우다가 딸 바보가 되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런 저희 머리핀이며 고무줄이며 밴드 같은 것을 직접 다 사다 나르셨고요. 엄마는 까탈스러운 공주 딸내미 전담 미용사로 아침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누리기만 하고 제가 희생하진 않았네요. 요즘 들어서 철없던 딸내미 때문에 얼마나 다들 고생 많으셨나 느껴집니다. 팔순의 엄마는 이번 제 머리를 보시고 웬일이니 이제는 긴 머리가 진짜 지겹긴 한가 보다 그러시는 거 있죠. 저 다음엔 우리 친정엄마랑 쌍둥이 머리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자면 그렇게 안 하겠다던 전형적인 어머니 퍼머 한번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해보죠 뭐. 제 기준 긴 머리가 가장 잘 어울렸던 가수와 똑단발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이렇게 두 분의 노래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하수빈의 노노노노.

나미의 보이네, 먼저 들으신 노래는 하수빈의 노노노노노였습니다. 오늘은 7028 뒷분을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왜 하고 싶은 머리, 그쵸. 그렇게 또 원없이 해봤으니까. 이젠 옛날에는 절대 안 해야지 했던 머리 스타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정어머니랑 쌍둥이처럼 머리 해보고 싶다는 얘기에 조금 뭉클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어머님 연세에 지금 막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뭐랄까 막 예쁘다 막 이런 누군가가 저 머리 해보고 싶다 이런 머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랑 똑같이 한번 그 머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건 뭔가 엄마를 생각해서 같이 뭔가 하나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좀 뭉클했어요. 어쨌든 이번 똑단발은 본인에게는 안 어울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 그동안에 어떤 머리를 해보셨을까요? 근데 정말로 저도 왜 결혼하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요즘은 좀 덜한데 요즘은 개성 있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 많이 고수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결혼하면 당연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이제 이내 그 어머님들 펌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펌을 다들 똑같이 하시고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어른이 돼 보고 나니까 그런 머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엄마들이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들이니까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금방금방 손질할 수 있는 짧은 머리 되도록 짧은 머리에 5분 화장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릴 때는 저도 왜 엄마들은 머리 모양이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까지 그 비녀 머리를 고수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정말 이제 나중에 옆에서 다들 이제 점점 더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다. 그냥 편하게 좀 짧게 자르면 어떻겠냐 할 때 할머니 마음은 그러셨대요. 뭔가 이 너무나 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느낌이셨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어색해가지고 머리 하고 오셔가지고 계속 그 거울 손거울을 들고 계속 손가락을 넣어서 어색하다 이리저리 하다가 머리가 이제 부풀어하고 그 건조한 퍼머 머리를 그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지면 진짜 막 한 1.5배, 거의 2배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시 막 머리 손보러 가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사셔야만 했던 어머님들의 어쩔 수 없는 차선이었음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아, 그래도 딸바보 아버님과 진짜 딸 전담 미용사를 자청하셨던 이 두 분 덕에 어린 시절 예쁜 공주로 클 수 있었다는 얘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좀 줄이느라 약간 에피소드 몇 개가 더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였어요. 진짜 울다가 떼쓰고 학교 안 간다고 떼쓰다가 이제 결국은 화 안 내시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 냈던 게 머리 때문에 떼쓰고 울다가 혼나셨던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시집가서도 어릴 때 핀들 뭐 이런 헤어 제품들을 좀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물상자 같은 데 넣어서 오래오래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 때문에 진짜 많은 추억이 떠올랐던 그런 이야기였네요. 우리 7028 뒷번호 쓰시는 분께는 댁으로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명절 뒤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니까요. 언제든 내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겠다 하신다면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무리할까요? 3부 끝곡은 윤수일의 제2의 고향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최연의 오동잎 전해드렸습니다. 자, 231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세요.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늘 바쁘고 그래요. 다들 그러신가요? 그렇죠. 평생 수십 년 뭔가를 해도 약간 뭐랄까 눈 감고도 척척 이런 느낌보다는 이번엔 뭐 어떨까? 뭐 예를 들어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은 또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힐까? 뭐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효율적으로 연휴를 잘 나눠서 쓰려면은 이때 뭘 하고 어딜 갔다가 얼른 여기 와서 이런 계획 하나하나도 얼마나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19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아까 그 어떤 뭐 아이가 그 추석에 세뱃돈 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를 어릴 때 정말 그러셨대요.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한참 웃었네요. 그래요. 진짜 어릴 땐가 봐요. 저는 그 세뱃돈을 그 아기들은 돈을 잘 모르니까요. 어른들이 아이고 나중에 과자 사 먹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옆으로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같이 받아주시고 뭐 그렇게 보관해 주시고 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제 동생이 진짜 이렇게 휙 보더니 그 돈이 꽤 단위가 큰 단위였는데 정말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휙 던진 거예요. 네. 아이한테는 동전만 돈인 거예요. 애기들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출동 이래가지고 그 돈 주러 출동했던 기억이 있어서 전 세뱃돈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랜만에 마음 먹고 오신 친척분이 이렇게 주신 용돈이었는데 저희는 막 용돈이다 세뱃돈이다 그러는데 이제 막내는 아직 애기라 그런 걸 몰라가지고 창 밖으로 버려가지고 제가 주우러 뛰어내려갔던 그런 추억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킬리만자루의 표범님도 오셨고요. 아유 오동잎을 들으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신다고요. 아버님이 이 노래를 잘 부르셨나요? 즐겨 부르셨던 거 아닐까요? 현동수님 황금 물결이 들녘에 넘실대네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하셨고요. 신림동 유리님도 추석이 왔어요. 행복한 명절들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또 다 변치 않는 잊지 않는 이런 인사들 3047 디포.

돈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또 김정태님은 아까 우리 인사 나눴죠. 그리고 맞아요. 그 성현님도 와 계셨는데 아깐 번호였고 지금 남겨주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명절 지나서도 혹시나 나 생각하고 있던 닉네임 있는데 이름 할 건데 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3, 4, 6, 1 뒷분을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 신촌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지금 전해드립니다.

신촌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3461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좀 그 일찍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신청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함께하고 계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주님도 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쵸. 제가 요즘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우리 PD가 아, 어릴 때가 되게 좋나 봐.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약간 아무것도 몰라서 좋았던 그때가 가끔 너무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냥 뭐 추석이 뭔지 설이 뭔지 제대로 몰라도 그냥 어른들이 예쁜 거 입혀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단순하게 그런 것도 좋았던 그 시절. 아, 그리고 13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명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지금은 뭐 차례 지내는 풍경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다양해졌고 또 무조건 다 어디 막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역귀성 이런 걸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막 인사 남겨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노래 듣고 와서 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김정태님 신청곡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 전해드려요.

자, 맷돌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고향길 오르신 분들은 안전운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맷돌님 제가 어디선가 잘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포비님, 아니 세상에 잘 지내시나요? 여긴 부산입니다. 저는 애청자 백곰이고요 하셨는데, 아, 병원을 좀 많이 가셔서 제가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분들과 티키타카를 하다가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출을 듣고 계시대요. 세상에.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잘 지내시는 거죠? 종종 안부 꼭 전해주세요. 이거 너무 약간 명령 같나요? 안부 전해주세요. 아셨죠?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봅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이군요. 로맨틱 가든의 인포메이션 신청하셨습니다.

로맨틱 가든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포비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동수님이 제가 봤는데 하나를 놓쳤나 봐요. 아, 놓쳤네요. 지금 그거를 페이지를 안 바꿔가지고 나도 손주 보러 역귀성합니다 라고. 아, 그러시군요. 조심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7268 쓰시는 분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바람구름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요. 안치환의 고향집에서 준비했고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특집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심전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해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해 회복이 항상 넉넉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상은 비밀의 화원.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이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밑바탕이 되는 심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전이 잘 단련된 사람이 두루두루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경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좋은 것들만 심어두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각자의 심전에 공들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성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 심기, 창작성가 평화의 세계.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선공후사입니다. 선공후사는 공을 우선으로 하고 살을 뒤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공중과 공익을 위한 공적인 책임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등을 위한 사적인 책임을 원만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와 사사가 동시에 발생할 때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사사를 나중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이 선공후사를 하는 것을 표준하면서 나아가 공부가 더 깊어지면 지공무사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원의 진리와 사안의 이치를 깨치고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비록 내 몸과 마음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곡물로서 오직 보은의 도리만이 인생의 행할 바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인이 선공후사를 표준으로 하되 궁극에는 지공무사가 되도록 수행 적공을 하는 것이 공부인으로서의 본분이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공부인으로서 공사에 대한 공부 표준에 대해 첫째, 빈공영사로 나의 본의를 잃은 생활인가? 둘째, 선공후사로 대의를 잡은 생활인가? 셋째, 지공무사로 순전히 공을 위한 생활인가? 이 세 가지 생활을 나날이 살펴보고 살아야 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선공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과 함께라는 은혜, 신영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인간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교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이다. 어느 한쪽이 막대한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많이 갖게 된 자는 좋겠지만 적게 가지게 된 자는 억울하다. 가진 자의 횡포와 못 가진 자의 피해의식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의 길로 이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사회를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셨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은혜의 관계다. 천지와 부모가 절대적 은혜의 관계라면 동포 사이엔 의존과 협력의 은혜 관계가 성립한다. 동포는 서로 도움, 의지, 공급을 통해 은혜를 주고받는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영위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공동체와 개인 간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다. 농업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있다. 공동체 사회는 공존과 협력이 가치였다면 개별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중요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과 소집단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동체의 질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동포보훈의 강령에서 자리이타의 도를 밝히셨다. 자리이타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상생의 가르침이다. 자리이타의 도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 상호 이익과 상생의 길이야말로 지속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방안이다. 자리이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공정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동포보훈의 조목에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를 강조하셨다.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특히 공정은 법의 정칙으로 준수돼야 한다. 공정이 무너지면 편법과 술수가 판을 치게 된다. 소수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된 공동체의 이익은 곧 무너져버리게 된다. 상생을 위해서는 존중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는 올바른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혼자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성장할 때 조금 느리지만 오히려 빠른 길이다. 또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고 구성원 신뢰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한다. 이제 원불교 교법의 사회적 실천을 고민해본다. 교법은 모자람이 없는데 아직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종교는 사회적 갈등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덕희 교무님의 글 공동체와 자리 이타 만나봤고요.

0: 원음의 소리.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원남교당 임정진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원남교당에 다니고 있는 임정진입니다.
1: 네, 교도님. 먼저 오늘 이렇게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도님께서는 현재 원남교당에 다니고 계시죠. 원남교당, 어떤 교당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저에게 있어서 원남교당은 마음의 집과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년법회를 마치고 교우들과 마주보며 온전하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울의 한 공간에 모여서 각자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교당은 다채로운 교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네, 법회를 보고 나서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원남교당 교도님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도님께서는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겠습니까?

0: 됐나요?
1: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 스트레스로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견해로 입구해서 영등 교당의 이성도 교무님의 따뜻한 인도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자력을 얻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던 시절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고 지금까지 교당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교도님, 제가 듣기로는 열정 가득했을 사회초년생 시기에 많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조심스럽지만 당시 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사회초년생 시기에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0: 네.
1: 큰 뜻을 품고 일본에 취업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의 교류가 3년 동안 이어지지 못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 아, 네, 그러셨군요. 아,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혹시 교도님께서는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사막의 실천, 온전하게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취사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게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마음을 바르게 살피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교도님께서는 원불교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뒤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인생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일일시시 반주하고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게 우리 원불교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원불교를 알게 되고 원불교를 통해서 감사와 보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교도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직 우리 원불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입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원불교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도심 속 생활 밀착형 종교. 원불교는 일상 속에서 신앙과 수행을 실천해 나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신앙과 수행을 조화롭게 실천해 나간다면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상철로 이어져서 지은 보은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교도님께서 원불교 신문에 적어주셨던 칼럼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러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마음 공부와 달리기가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던 이유, 원음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냥 좋아서 달립니다.
0: 네.
1: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의 가장 큰 매력은 달린 순간 오롯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오직 앞만 보며 몰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일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좌선으로 열고 모닝런을 하는 하루가 가장 온전하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연결된 느낌으로 하루의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0: 네, 맞아요. 그 달리기 할 때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내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교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마음 공부와 달리기가 닮아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요. 교도님이 평소 좋아하시거나 가장 많이 되새기게 되는 법문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솔성요론 13조.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제 자신을 반조해보면 하기 싫은 일들을 뒤로 밀어두며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0: 네.
1: 12예의 관점에서 본다면 옳은 일은 마땅히 옳게 행하고 그른 일은 마땅히 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꾸준히 쌓아간다면 이소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한 이소성대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0: 네.
1: 하루하루 작은 러닝도 소중하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0: 네. 거창한 변화보단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거, 그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남교당 청년 교도님들이 얼마나 교당 활동에 열정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교당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1: 사실 교당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도 많이 마주합니다. 원남 크루라는 청년 교화 크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청년의 밤, 요가, 명상, 차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우들의 공심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내부적으로는 청년들의 신심을 붙었고 외부적으로는 원불교를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들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0: 뭐랄까요. 원남교당 청년 교도님들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모습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교도님의 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교화에 있어서 전무 출신과 제가 교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챙기는 공부를 넘어서 교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나가며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리 이타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0: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교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너무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마하고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교화의 기쁨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원남교당 임정진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에 이어서 몽돌의 러닝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원음 방송에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27일 일요일 밤 10시까지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를 진행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풍성하고 은혜로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창작성과 이런 애빗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덕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마음은 벌써부터 싱싱싱인가요? 이미 고속도로처럼 내달리는 마음에 오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휴가 코앞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만 느껴지는 하루에도 우리의 일상은 또 저마다의 자리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네요. 언제나 그 자리에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벌써 시계 초침만 힐끔거리며 퇴근각 재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솔직히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날이잖아요. 달력을 보면 이번 연휴가 생각만큼 아주 길지는 않아서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유의 설렘이 있죠. 오전부터 사무실 공기도 평소보다 묘하게 가볍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도 왠지 모를 들뜸이 묻어나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다들 붕 떠서 마음이 저 멀리 고향으로 혹은 여행지로 달려가고 있을 때도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남은 일과를 꼼꼼하게 채워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명절 직전까지 밀린 마감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긴 연휴에도 쉼 없이 일터를 지켜야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마음이 앞서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오늘 같은 날, 시계바늘에만 쏠리는 시선 잠깐 거두시고요.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호흡 한번 가다듬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BMK의 1, 2, 3, 4.

에이티의 달콤한 나의 도시, BMK의 1,2,3,4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준의 한 번만 더 안아줘,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준의 한 번만 더 안아줘,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 이것저것 챙길 게 많죠. 그래도 고향 가는 길 현관문을 나설 때 5분 전 집안을 한번 휙 둘러보는 시간은 꼭 잊지 마세요. 우선 쓰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부터 뽑아주시고요. 대기전력 차단으로 전기세 아끼는 건 기본이고 혹시 모를 누전이나 화재 위험을 확실하게 덜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밸브 잠금장치를 꼭 확인하시고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도 한 번 더 당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팁까지 하나 더 드린다면 며칠 집을 비우면 베란다에 화초들이 있다면 혹시 시들까봐 걱정되시죠. 이럴 땐 페트병 밑부분에 작은 구멍을 두세 개 뚫어 물을 채운 뒤 화분에 비스듬히 꽂아 두시거나 대야에 물을 받아 화분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면 헝겊 한쪽을 담근 뒤에 다른 한쪽을 화분 흙 위에 올려두면 며칠 동안 흙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하시고 고향으로 출발하세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1부 끝곡은 태연의 꿈 띄워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0: 없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짜투리 같은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소연의 내 이름 맑음,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어쩌다.

소연의 내 이름 맑음,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에 꼭 저장해두면 유용할 전화번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찾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 연 곳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 스마트폰 포털 검색창에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해보세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받으시면 명절 연휴 동안 내 위치 주변에서 진료 중인 병의원과 문 연 약국을 실시간으로 지도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19로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당직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같은 필수 상비약은 미리 동네 약국에서 구비해두시면 훨씬 든든하겠죠? 건강하고 탈 없는 풍요로운 명절을 바라며 마음을 편안하게 토닥여줄 음악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쿨의 아로하.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구레 아로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아의 셀피쉬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인연 49일을 정해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용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연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정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며.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1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12: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수요일 언니가 요리사, 술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시간이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춰주지만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 고민은 끝나지 않지. 그래서 수요일 언니가 있다 이 말씀이야. 요즘 바람 타고 솔솔솔 고소한 향을 풍기는 간식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고 탐스러운 제철 식재료들 역시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 이럴 때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머리 꽁꽁 싸매고 뭐해 먹을까 하는 걱정 고민 따윈 저 멀리 하늘 위로 날려버리라고. 생각도 쉽게 요리 과정도 간편하게 뚝딱. 그럼 오늘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먹으면 아주 좋은 김치 고구마 밥을 알려주겠어. 먼저 재료로는 불린 쌀, 물, 고구마, 김치, 참기름, 다진 마늘, 통깨 약간만 준비해 주라고. 특별한 거 없어서 좋지.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 그대로 사용하면 식감이 이쁘니까 잘 씻어서 가로 세로 1cm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해주고 김치는 속을 털어내고 물을 씻은 뒤 물기를 쫙 짜줘. 김치를 씻어주면 염분은 줄어들고 아삭한 식감을 줄 수 있으니까 성인병 있는 분들은 평소 요리에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겠지. 김치를 씻어낸 다음엔 프라이팬에 방금 준비해둔 김치와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통깨를 넣고 마무리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냄비에 불린 쌀을 담고 물을 부은 뒤 깍두기처럼 썰어둔 고구마와 볶음 김치를 얹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으면 영양 만점 김치 고구마밥 완성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좋아하는 고구마를 한결 쉽고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잡곡밥, 흑미밥 챙겨서 먹듯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자주 해서 먹어보자구.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진아의 공항 가는 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재료는 바로 김치, 고구마, 밥이었는데요. 10월까지 제철인 고구마는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탄수화물과 섬유질로 구성돼 있어 장 관련 트러블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A가 풍부해 야맹증은 물론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 눈의 건조함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색 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가 모두 들어있어 유아, 청소년은 물론 갱년기, 임산부, 노화로 인한 뼈 건강이 걱정되는 전 연령층에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손발이 붓는 부종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하루 한 끼 정도 고구마를 드시면서 식이 조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조PD 인순이의 친구여, 빅뱅의 붉은 노을.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빅뱅의 붉은 노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양정승의 밤하늘의 별을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무리로 꺼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NCT Dream의 Don't Shoot, 투어스의 Dream with Us 띄워드립니다.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NCT Dream의 덩크슛, 투어스의 Dream with Us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게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시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요조의 좋아해, 노르웨이 숲 후아유의 마음의 닭키를

요조의 좋아해 노르웨이 숲, 후아이웨이 마음의 닫기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시계는 완연한 가을을 가리키고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도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와 노래가 명절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작은 설렘이 되었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추석 연휴는 기분 좋은 12시는 잠시 쉬고 대신 내일부터 나흘간 온 가족이 함께 듣기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운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러 떠나는 귀성길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쉼의 시간 속에서도 라디오 주파수는 늘 여러분 곁에 머물며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릴 예정이에요. 오가는 길 운전 조심하시고 밤하늘 차오르는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하고 환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매몰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민간인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은호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따로 있어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영화 한 편처럼 우리 조은영의 가요 세상 시작해 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목욕 후에 마시는 달달한 바나나 우유. 피자 옆에 톡 쏘는 콜라. 소풍날 고소한 김밥. 어떻습니까? 이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말이죠.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좋지만 함께일 때 기쁨이 배가 되는 오랜 짝꿍들입니다.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고 드라이브할 때 틀어야 제맛인 곡도 있고 말이죠. 식사 때 들으면은 왠지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노래가 그 순간이랑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들을 만들까요? 네, 함께 해보실까요? 오승근, 즐거운 인생.

그러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거시기 그 무엇이냐. 다들 오늘도 별일 없이 평안하게들 보내고 있는가 몰라. 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말입니다. 가슴이 참말로 따스해지는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거시기 무엇이냐. 어느 날 도로 한복판에서 잔대가 갑자기 먼저 서두마는 연기가 풀풀 나기 시작했다란 말이지. 운전하시는 분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시내버스 기사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차를 딱 길가에 세우더만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번쩍 들고 참말로 거시기하면서 불을 끄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요. 뒤따라오던 운전자분이랑 다른 시민들까지도 너도 나도 차를 세우고 뛰어와가지고 다같이 힘을 보듯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메어메 참말로 가슴이 찡한 일 아닙니까? 덕분에 큰 불로 번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다치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돼버린 거예요. 예, 거시기 말이요. 그 뭔 말이냐면 요새 뉴스 보면 안 좋은 소식만 나와가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잖요. 망설임 없이 뛰어와서 도와준 그 마음들이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가 몰라. 고생한 우리 이웃들한테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거시기에게 사정없이 보내줍시다. 이수진, 이미조와 염수연, 사랑아, 내 사랑아.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유진의 연부롱으로 맛보기 출발을 해볼까요? 대전의 김윤혜씨, 가을의 문턱에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예가 이상 녹화하신다고요? 추분이라지만 낮엔 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자, 늘 라디오와 함께요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씨,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이번 추석에는 웃을 일이 많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요. 어서오세요.
1: 사랑인가요?

연분홍 유진의 노래였어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행복합시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좋은 영향을 주장드리면서 행복한 오후 작업 시작해봅니다. 잘하셨어요. 거창의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반가워요. 오늘 며칠 전에 텃밭에 불에 불매기를 했더니 각종 벌레 물려서 가려워서 시내 병원에 땡겨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이정순 힘내라 사랑이었습니다. 참치매니아 최경식 씨 풍사하고 알찬 한가위 고위의 명절 가족과 즐겁고 건강한 황금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예 가요사랑 좋아 좋아요. 늘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가요세상 덕분에 몇 년 만에 이 친구랑 전화 통화했습니다. 뉴젠 쪽에서 빵 바삭하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늘 바게트 빵 너무 맛있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예 가요세상 구수한 디제니의 말씀과 아름다운 음악도 선물로 받는 멋진 방송이라고 전하면서 내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노만 꽃 피고 새 울면이었습니다. 울산의 태경숙 씨, 꿈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좋은 방송, 좋은 예가요 세상과 늘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랜만에 쉰 것 같아요. 네. 풍산 한가위 마디들 아쉬워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 님도 오늘 또 부산은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재경 씨, 제가 보낸 선물이 아닌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세상에 아름다운 울림을 주는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요 세상.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연순, 저기 있자.

저기차였어요. 풍산한가위 맞이들 하시와요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송영아 씨, 연휴 끝나고 또 신나게 달립시다. 네, 하셨습니다. 엠마님도 명절 연휴 시작이네요. 전 조은혜 가상 들으면서 청량리 시장 구경하세요. 아글아글 북적북적합니다. 뭐 사러 왔냐고요? 가족들이 더덕구이 좋아해서 더덕도 살 겸 구경 나왔어요. 명절 잘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성의 좋아 좋아 다 좋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네, 여느 때 말이죠. 황금의 땅을 찾아 가보는 겁니다. 엘도라도. 자, 군비 댄스 밴드의 노래를 함께 할까요? 짱내 탈고.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지나가는 차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규칙을 지켜내는 모습. 생각해보면 참 근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뿌듯하고 말이죠. 남들은 잘 몰라도 나 오늘 이런 소소하고 멋진 일을 했다는 여러분만의 뿌듯한 순간이나 행동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또 일상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샵 8975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용호의 노래입니다. 향기 없는 꽃, 진소유의 세상만사.

가사로 만든 이야기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세월이 지나가고 난 흔적은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잊고 산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냇가도 있고 해질 무렵 들려오던 저녁 종소리도 있고 어느새 부모님의 젊은 모습마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언제나 강물처럼 묵묵한 사람이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해가 저물어야 돌아왔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의 검게 걸린 얼굴은 가족을 위한 세월의 흔적이었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자식을 키우기에 견뎌낸 삶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철이 들고 알았다.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지만 아버지는 이제 추억 속에서만 계신다. 그럼에도 강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많은 세월을 품고 흐르듯 아버지의 사랑도 내 가슴 속에서 흐르고

네. 솔습의 이상락 씨 들어오셨고요. 감미연 씨예요. 감미연 씨 영화 한 편. 예전에 걸그룹 출신. 잘 아시잖아요. 네. 누구신가요? 라고 세상님 오셨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함께하면서 월요일 오빠가 돌아왔다 듣고 싶다고요. 네. 감미연 씨하고 라디오 DJ도 많이 활동을 했었죠. 네. 어느새 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처럼 우리 마음에도 넉넉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요. 자, 점심 먹고 운동장 왔는데 시원하고 운동하면은 네, 조은혜 가요광장 들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 듣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우 씨가 해병대 341기 동기생, 대한민국 고700 사이카 선후배님, 보안초등학교 34회, 부안초등학교 아닐까요? 보안도 있나요? 네, 34회 동창생, 줄포하는 것 보니까 부안초등학교 같은데요. 줄포중학교 21회 동창생, 그리고 원음방송 보름달처럼 둥글고 건강한 마음으로 넉넉한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네, 고향아줌마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용상동 민고님께서 모든 가족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네. 신유의 노래 주셨고요. 경주 외동의 박기영 씨. 지난번 고향 친구 주소로 선물도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제작진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 선물이요, 제가 받는 선물보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선물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정말 기억나는 분에게 선물을 전합시다 했는데 추천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됐겠죠. 종종 그 본인이 받는 선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보다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정연암 씨가 님이 좋아 사랑한 내 사랑아 시작부터 흥이 납니다. 가족과 출석 잘 보내시고요. 어느 날 문득 듣고 싶어 하셨는데, 이 님이 좋아하고 사랑한 내 사랑아는 같은 작곡가입니다. 박주희 씨라고. 예. 그 아코디언을 정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이죠. 현동순 씨가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들녘의 태풍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나훈아의 노래 가고 싶은 내 고향 정합니다 하셨습니다. 엠마님께서 명절엔 경쾌 민요조가 좋아요. 진해성의 옥치마. 동대문 이지영 씨가 마트에 추석 장보러 와서 샤브리나 출첵합니다. 간단하게 본 것 같은데 집이 한가득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요. 네. 이준호 씨가 좋은 애가요 세상 나의 벗, 즐거운 방송입니다 하셨고요. 님이 좋아 응원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세요 하셨습니다. 자,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전해드리고 3부로 가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 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9: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네, 김연자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리는 시간, 청취자분들의 절대 응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입니다.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예, 가장 영양이 좋은 게 비빔밥이라고 해요. 예,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네, 반찬을 뭐 먹지 않아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근데 사실 비빔밥은요, 비비기가 힘들어. 근데 예전에 그 익산 쪽에 황등에 가면 직접 다 비벼가지고 나오는 비빔밥이, 다 비벼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돼. 비빔밥도 비비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 비벼서 갖고 나오는 비빔밥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잘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잘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아직도 어디로 보내야 되지 아시는 분들 지금 적으세요. 샵 8970. 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물정입니다. 우물정. 우물정의 897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을 쓰신다 그러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1차적으로 전해드릴 힌트는 아주 짧게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길면 안 됩니다. 아주 짧게 전해드립니다. 갑니다. 진짜 짧다. 왜냐하면 조금만 길게 하면 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알아맞힐 수 있어서 그냥 짧게 기계 못 누르도록. 네, 예, 그 요즘에 휴대폰 쫙 누르면 금방 쫙 이러잖아요. 섞으면 아예 모르잖아요. 네, 아시겠어요? 어디 보자.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나? 네, 소식이 없군요. 네. 영건선 씨가 내일부터 연휴 동안 매일 방송 고정 잘 듣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성복구 편에 예, 그 신승태 사랑불 노래 신청한다고요. 노래자랑에 참가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가수분이니까.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방송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승태 사랑불을 불렀습니다. 신청합니다. 4시까지는 시간이 가능하다답니다 하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평강공주님 네. 사진을 가을 하늘 그런 좋다. 네. 대구의 하늘 아우 예쁜데요. 네. 기와 집에 위에 그 하늘의 구름이 예. 예술입니다. 시골집 가는 중에 하늘이 예술입니다. 한가위 명절에도 행복하세요. 김상진의 두고 온 거야. 김상진 씨가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좋은 해가 이상 팬입니다. 지금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올해에도 넉넉한 조선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해가 이상 좋은 곡 많이 듣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셨고요. 안양이 5833님 낮 기온에 햇살이 뜨겁습니다. 이 햇살에 곡식들이 영그러가고 있죠 하셨습니다. 장영민 씨 들어오셨고요. 네. 이성낙 씨 들어오셨습니다. 자, 정답자들이 들어왔나 볼까요? 야, 신미 씨. 오, 하나 맞히려고. 오, 야, 이 저 한 곡은 오, 한 곡은 맞히시는 분이 많네. 야, 한 곡이 튀어나왔나 보다. 띵드리띵띵띵띵띵. 그 이제 이게 저 댄스 할 때 어릴 때 추었던 춤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추었던 네 학창 시절에 추었던 네 그 노래 반주 조금 나오니까 야 그 조금 나갔는데 금방 하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나가면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야, 이번에는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봐도 두 곡은 들리네. 그런데 세 번째 곡이 안 들리네. 편집을 좀 잘하지. 세 곡도 다 들리게끔. 근데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추석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이겠죠. 네. 학창 시절에, 예, 들었던 노래. 예. 그리고, 빵빵빵빵, 네, 고향역, 고향역은 기차 타고 가는 거고, 기차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가용도 타고, 트럭도 타고, 그 노래도 있었는데, 트럭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이게 무슨 노래죠? 네. 자, 아니, 3975번님은 어떻게 뒤에 노래를 알았지? 뒤에 노래가 안 들리던데. 오. 그런데 일단 두 개를 맞추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세 곡을 다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곡을 다 맞출 수 있는 분들 문자로 빨리 보내주세요.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준비됐나요? 갑시다.

누가 편집했는지 정말 잘했다. 이 다 알려주기 위해서 뒷부분의 노래를 들으면 다 나온 노래 아니에요? 네. 완전히 뭐 정답 맞추게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정답을 안 맞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게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네. 오. 야, 세상님께서, 네, 들으셨어요. 그런데, 맞추셨다. 네. 오, 색상님들이. 그리고, 오, 예, 지금 이제, 예,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가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뭐, 어짜가 틀린다거나, 여짜가 틀려가지고, 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빵빵도, 네, 잘 써야 됩니다. 글씨 하나가 틀리면, 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곡을 일단, 전해드리고,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혜리의, 아, 노래를 들어야지. 네네. 예, 그냥 넘어갈 뻔 했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주신 분들, 이 노래가 나가기 전까지입니다. 이 노래가 나가면, 네. 정답자에서 정 못 맞추면 그분들까지 드리긴 합니다만 이미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요, 4185번께서, 이종룡의 너, 혜은이의 띠띠빵빵, 은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해서 땡!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설운도로 말이죠. 이분에게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 바쁘시니까 막 해서 설운도라고 해서 탈락시키려고 저희가. 대부분 상하이 트위스트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상하이 트위스트. 네. 신미애 씨는 가수 이름이 없어요. 노래 제목만 불러주셨습니다. 예, 근데 상하이 트위스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나간 도중에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뒤에 오셨기 때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답. 해운의 띠띠방방. 띠띠방방. 서른도의 상하이 트위스트. 예.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느닷없는 10월의 마지막 번호 왜 나와요? 네. 그리고 광명 신민호 씨, 띠디빵빵, 네. 김강도 씨, 네. 전부 다 띠디빵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종룡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이종룡 제목도 간단해요. 너예요, 너, 너, 너, 네, 이강호 씨, 운전하고 이동 중에 퀴즈 참여하고 있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이강호 씨, 조금만, 아까워, 네. 말은 다 이렇게 하죠. 이지영 씨, 네. 이동 중에 퀴즈 참여하고 있어요. 네, 비빔밥, 재밌어요. 마트에서 주차 빨리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간신히 참여해요. 네. 자, 이혜리의 노래, 당신은 바보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까 제가 발표해드린 한 분, 네. 뉴지언 베이커리, 마늘빵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4: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자, 신승태 노래 사랑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태 사랑풀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시험 볼 때요, 이렇게 답을 써야 돼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 답이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다른 걸 쓰고 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어도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적는다거나, 네. 그래서 점수가 더 혼나게. 정답을 적어야지. 정답이 없으면 안 적어야지. 근데 이제 그 뭔가 쳐야 된다는 그 의무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케이 맞아 막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이천밴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쳐봐야지 뭐. 집시여인, 네. 정답이면 참 좋겠다. 가슴 두근두근해요. 네. 정답을 근접하게 써놓. 아 근데 두 개는 맞췄어요. 하나. 이럴 때 저는 이제 부분 점수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학 시험할 때는 부분 점수 알고 있는데 10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6가지 썼을 때는 제가 삼각형을 해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하나 더 들어있으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뭔가 못 쓰고 남겨놓은 거는 부분 점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세 곡을 다 맞춰야 되니까. 비벼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또 어려운 퀴즈에 또 정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신

고향 아줌마도 고향이 좋아도 불렀고 고향 예, 노래를 많이 불렀던 김상진 씨 여성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또 야리야리한 네. 그리고 일찍 그 노래가 히트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신 거로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도 이제 운수 사업도 하시고 포항과 부산에서 이제 뭐 사업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로63 김광도 씨가요. 건설 현장 일 끝나고 퇴근합니다. 내일은 셋째 형님, 형수님, 둘째 누님과 대부도 2박 3일 바람 쐬러 갑니다. 행복하세요. 대부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인데 예. 좋죠. 그 바닷가 섬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쭉 가면 아마 많은 여행객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대부도에 또 사람들 별로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설민의 노래 가지 마라 여자.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 노래 신청하신 분 계셨고요. 진성의 내가 바보야. 네. 저는 안 되더군요. 내가 바보야. 이렇게 이건 되는데 바보야. 이건 안 돼요. 자, 갑니다. 가지 마라 여자야. 내가 바보야.

자, 내일부터는 원음 방송에서 특집이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특집. 네,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은 마음이 한결 가볍고 넉넉하시겠죠. 내일부터 반가운 추석 연휴니까 말이죠. 연휴 동안 먼 길 떠나시는 분도, 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일부터 나흘간의 연휴 동안은 한가위 풍성한 소식과 음악을 채워주는 추석 특집 방송 찾아갑니다. 이동하시는 차 안에서, 또 쉬고 계신 방 안에서 편안한 친구처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노래, 박형우의 사랑이 오려나 봐요 전해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멜이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이경구 영가의 열반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괴정교당 고화중 교도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친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줌이 자기의 공을 드러냄이 되나니라.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1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버마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버마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시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무본편 44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6장 말씀.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종교인들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 저마다 예배당과 성당, 또 교당과 사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찾아가는 그 길은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커다란 근본 은혜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석이 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있게 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덕을 기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죠. 저마다 종교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달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려는 마음의 뿌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에 찾아온 결실의 계절, 가을, 그리고 추석.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승훈의 부모였습니다. 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종교 시설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해마다 추석이 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덕을 기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겠죠. 한 신부님께서는 가정은 작은 집이고 종교는 큰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모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은혜를 알아가는 작은 집인 가정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알아가는 큰 집인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큰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추석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코너 달을 가리키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날인데요. 추석 명절의 본의는 무엇이고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지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언제부턴가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하는데, 장거리 운전이나 가사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성차별적 대우나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다. 과연 명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절의 본인은 무엇일까? 첫째도 둘째도 가족의 화합과 행복,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네, 명절의 본의를 생각해 본다면 가정의 소중함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나라의 바탕이요 복의 터전이라. 가정이 모여서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정가정을 불운화하고 일원화하여 모든 동포가 이 세상을 한우란 한 가족 한 일터를 만들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디모데전서에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교 경전 육방예경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행해야 하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능히 봉양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해야 할 바를 먼저 부모에게 여쭙고 부모의 하는 바를 어기지 말고 부모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부모의 정업을 끊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근심을 더하지 말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의 병을 두려워해 의사로 하여금 고치게 해야 한다. 유교 경전 논어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정이 평안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비가 아비다워야 집안이 평안하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가족에게 허물이 있을 때 부드럽게 타일러 잘 이끌어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허물이 있거든 지나치게 화낼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며 그 일을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빌어서 은근히 깨우쳐주라.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렸다가 두 번 타일르라.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법돈이라. 영국의 소설가 조지 웰스는 가정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나부터가 희생하고 노력할 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지켜질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추석은 명절의 본의를 잊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전수연의 인더 스프링 가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불교의 여섯 가지 으뜸 공약물입니다. 향, 등, 차, 꽃, 과일, 음식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요. 불교의 이 여섯 가지 공약물은 불교식 차례상에 올라갑니다. 불교식 차례상은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차례상인데요. 유교식 차례상과는 달리 육류와 생선 그리고 술을 올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불교의 여섯 가지 으뜸 공약물인 불교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십종 공양, 2번 육법 공양. 1번 십종 공양, 2번 육법 공양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이 다가오는 추석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디를 다녀오실 계획인지, 또 아마 이 시간이면 퇴근을 하고 혹은 또 반차를 내고 먼저 이제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상 이야기, 추석 이야기 들려주시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또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이 노래 전해드리고 박광영 성균관 의뢰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장훈 조PD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representing JOPD representing You trip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날이죠. 하지만 때로는 차례상을 포함한 명절 의례나 문화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추석 명절의 본의는 무엇이고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지 성균관 박광영 의례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의례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교종단 성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광영 의례부장이라고 합니다. 유교 성균관은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7대 종단 협의체로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성균관은 지방의 향교와 함께 전통 유교 문화를 개성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2: 항상 명절 앞두면 마음이 들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 찾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예.
1: 자, 유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국교였고 명절 문화를 형성하는 데 유교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명절 문화에 유교 정신이 많이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2: 예, 맞습니다. 사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교의 가르침이 우리나라로 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특히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예라 그러는데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추석과 설에 지내는 차례 등도 유교 정신의 바탕에 둔 의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 대표적인 명절 문화가 성묘와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 유교의 효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맞습니다. 그 효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이제 길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인데 살아계실 적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아생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죄송한 그 마음을 갖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내는 것을 제사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자체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조상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례라든지 성묘 등의 형태로 감사의 뜻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1: 네. 그 시대가 흐르면서 이 성묘와 차례 문화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의례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 사실 참 적세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 그 바뀜을 갖다 우리가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이 유교 그러면 옛 것만을 지키고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교만큼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때에 맞춰 하는 어떤 사상이 바로 이제 유교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성균관에서도 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도 발표를 했었죠?
2: 네. 차례라는 것 자체는 명절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는 것인데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례 그 자체가 간략하게 지내는 건데 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에서는 집안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의 차례상을 올바르게 좀 더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간소화 방안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뭐 그 핵심은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또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도 되고 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2: 그래서 차례라는 그 자체가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기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우리가 합심하는 그 모습이 중요함을 저희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1: 네, 네. 그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변해가도 이것만큼은 추석 명절에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좀 문화가 있을까요?
2: 어차피 그 추석 그러면 이제 조상에게 차례 지내고 그다음 나의 뿌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추석 명절만큼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서로 이제 빚는 것은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물론 시중에 파는 송편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이 모인 만큼 힘들어도 간단하게 음식을 같이 준비하면서 특히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들이 덕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제 꼭 지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명절 문화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성균관 일대에서 이번 주 금토일 사흘간 유교문화 축전을 개최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그 명절 때 특별한 어떤 행사는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추석 이제 당일자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저희가 성균관 맹륜당들에서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교 문화 축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성균관을 방문한다면 전통 문화 체험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시면 아마 추석 연휴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네.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종교마다 중요한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이제 아마 유교에서는 이 석전대제가 또 큰 종교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1년 중 두 차례 석전대제를 드리는데 요즘 추기석전을 드리고 있는 기간이죠?
2: 네, 맞습니다. 석전은 봄과 가을에 이제 성균관과 향교에서 저희가 유교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 9월 28일이 또 공자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번에는 기념해가지고 9월 28일날 성균관에서 석전을 저희가 봉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니까 곳곳의 향교에서도 이 추기석전을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맞습니다. 같이 근데 이번에는 지방에서는 9월 20일날 석전을 봉행했고. 성균관에서는 9월 28일에 봉행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유림들이 성균관에 와서 다 같이 유림의 어떤 뜻을 갖다가 모으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석전을 9월 28일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3천 명 정도의 전국 유림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유교의 가르침, 우리 공자님을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참 많아서 그 참 감사한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 추석은 1년 중에서 가장 달이 밝고 좋은 날씨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통 효문화를 개선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성균관 박광영 의례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입니다. 고향집에서.

0: 머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육법 공양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식 차례상에 올라가는 육법 공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법 공양은 불교의 여섯 가지 으뜸 공양물을 말하는데요. 향과 등, 차와 꽃, 과일과 음식입니다. 불교식 차례상은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차례상인데요. 유교식 차례상과는 달리 육류와 생선 그리고 술을 올리지 않고 육법공양의 정신을 상차림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불교식 차례상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 대신 맑은 차를 올리는 것입니다. 유교식 제사나 차례에서는 술을 올리지만 불교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청수나 맑은 차를 올립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채식 상차림이라는 건데요. 생명을 해쳐서 만든 음식인 육류나 어류는 일절 올리지 않고 대신 떡, 두부, 버섯, 제철 나물이나 과일 등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오신체 사용을 금지하는 건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자극적인 다섯 가지 양념인 파, 마늘, 달래, 부추, 양파를 쓰지 않고요. 들기름, 참기름, 간장, 된장, 깨소금 등으로 담백하게 맛을 냅니다. 네 번째는 간소함과 정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상차림의 가짓수나 화려함보다는 조상님을 생각하는 정성과 마음의 청정함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불교식 차례의 간단한 절차를 소개해드리면요. 영가를 차례상에 모시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요. 술 대신 맑은 차를 올리고 조상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며 경전을 봉독하고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같이 절을 올리고 차례가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의 덕을 기립니다. 네, 오늘은 불교식 차례상에 올라가는 여섯 가지 공양물, 육법 공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3606 쓰시는 분. 저는 성공회 교인인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셔서 육법 공양 맞췄습니다. 여섯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혹시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나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 동영상 플랫폼 너튜브에 둥둥 인터뷰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들과의 모든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너튜브에 둥둥 인터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공의 신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공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 교단들 중에서 가장 열린 그런 마음으로 이웃종교와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웃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종교라서 우리 성공회 너무 좋고 우리 원불교와도 상통하는 면이 정말 많아서 우리 신부님들도 우리 원불교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6598 쓰시는 분 정답은 이번 육법 공양 맞추셨고요. 8633 쓰시는 분도 정답은 육법 공양입니다. 반가 하셨네요. 그리고 한가람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육법 공양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으니 양가 부모님 생각과 그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든 시기라서 더 고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늘 그리워하며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단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둥둥님께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 드렸죠. 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종교시설을 찾는 이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본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 챙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이유, 부모님을 찾는 이유도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작은 집이고 종교는 큰 집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도 드려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또 종교인의 가장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더 큰 은혜들, 더 많은 은혜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잔치 열렸네.

자, 아, 우리 원불교 동안향교당 우리 유선정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하나뿐인 딸 보물 진명이가 엄마 추석 때 외할머니한테 같이 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엄마 올 설날에 할머니 못 봤으니까 추석 때 할머니 보러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식이지만 마음 쓰는 게 너무 예쁘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친정엄마한테 통화를 하면서 엄마 우리 부모로 만나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지금 평택까지 43km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전날인데 못 느낄 정도로 막히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아, 라고 해주셨네요. 예, 아마 늘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통화도 자주 하시고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니까 우리 하나뿐인 딸, 우리 보물 진명이도, 진명씨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사랑이니까요. 예. 아,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다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유선정 교도님과 따님처럼 늘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잘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잘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왁스의 엄마의 일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명절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수요일 저녁이네요. 내일부터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되지만 이 명절 연휴라서 그런지요. 오히려 마음이 평소보다 더 분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먼 길을 나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올 가족들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고향 그리고 가족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가슴이 아련해지는 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상진이 불러줍니다. 새마을 내 고향.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그 도로가 유난히도 복잡하고요. 우리 마음 역시 평소보다도 더 분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쯤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서둘러 먼 길을 나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올 자식들이며 손주들 기다리면서 반가운 얼굴을 막 그려가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어도 이 고향 그리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 한 구석을 아련하게 만들곤 하지요. 아마도 그 단어들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추억들과 또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뭐 가족들과 함께 하시든 아니면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조금은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쪼록 그 모든 분들 모든 시간에 풍성한 마음의 여유가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녹음 방송이에요.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생방송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 시간에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택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고향 유정.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명절 연휴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시작을 맞아서 우리의 그 식욕을 아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는요 그렇게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럴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욕이 마구 샘솟는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식욕이 당긴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정작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을철에 빵이나 떡 같은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결코 단순한 기분 탓이나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해가 짧아지면 우리의 기분과 포만감을 관장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일제히 절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뇌는 세로토닌을 빨리 만들어내라면서 그냥 탄수화물과 당류를 내놓으라고 우리 몸을 닥달, 네, 안달복달한다고 하네요. 또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다시 또 에너지를 채워 넣으려고 배꼽시계도 울린다고 해요. 그러면요, 그렇다면 가을철에 유독 커지는 이 식욕, 이 식욕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빵이나 과자처럼 당분이 많은 간식만 찾기보다는 달걀과 두부, 생선, 닭고기, 그리고 견과류 등을 식사에 적절히 곁들여 보는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불필요한 식욕도 잠재울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을 영리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더 커질 수가 있대요.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나 잡곡,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 같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식품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햇볕 아래에서 점심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서 걷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요. 또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햇살 좋잖아요, 요즘. 햇살 좋은 가을에 산책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말만 살찌우지 말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들 가득 채우면서 다시금 건강한 계절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백세 만만세 이어서 톱싱거 자매의 황혼의 마차 그리고 백야성의 인생마차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녹음방송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와 2부에서는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탑10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성의 어머님 생각 그리고 임재우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노부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생 DJ 인생지기 가수 이동훈이고요. 2부 시작곡은 최정자의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릴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옛 노래 가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송하고요. 박지영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길 그리고 망향은 병이련가.

며칠 전에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가는 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여행 가는 달 사업이요, 국민들의 여행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하고 기업 등 230여 개 기관이 참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법 혜택이 참 많더라고요. 우선 기존에는 숙박 할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철도와 항공, 자동차 등 교통수단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떠나는 철도는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요. 또 자동차 여행객에게도 최대 3만 포인트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숙박의 경우에는 1박 투숙객은 7만 원 이상 예매하면 3만 원이 할인이 되고요. 또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14만 원 이상 예매를 한 연박 투숙객에게는 7만 원의 할인 쿠폰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캠핑, 관람 및 체험, 쇼핑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도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가을에는 없던 여행 계획이라도 좀 다시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10월에는 개천절 연휴하고 또 한글날 연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왕에 떠나는 여행이라면 각종 할인 지원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할 때 같이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노래들 같이 들으면서 여행 떠나면 그게 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노래들이요. 오균의 고향열차, 신상우의 뱃사공, 김부자의 농부 사시가까지 이어집니다.

어느덧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그때 그 시절의 인기 가수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예가요 탑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김상희의 800에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만은 이 자식은 낯설은 타향에서 오늘 밤도 별을 보고 한숨

0: 사랑이 태양처럼 그립습니다.
1: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은 어머님 전상서 남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탑10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입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7: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8: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9: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7: 엄마, 여기 꽃.
10: 고마워.
9: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 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 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 10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대의 탑스타들이 총 망라된 추억의 컴필레이션 음반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요즘에 새로 나오는 노래들이 대부분 디지털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규 앨범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고요. 더욱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엮은 컴필레이션 음반 역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즐겨 듣는 옛가요 음반 가운데 특히 이 컴필레이션 앨범은 추억의 향수를 더욱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 준비한 음반 역시 그 시절의 히트곡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앨범 제목이 오아시스가 낳은 신예 가수 11인의 히트집이란 제목입니다. 1969년에 발매된 음반이고요. 앨범의 표지에는 젊은 시절의 가수 가황 나훈아의 사진이 멋지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 제작에 참여한 가수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나훈아, 김아정, 박건, 김부자, 조미미 등등 뭐 지금이야 뭐 명성이 자자한 가수들이지만 당시 앨범 제목처럼 그 당시에는 신예 가수였다고 하니까 신선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가수와 곡에 대한 설명보다는 노래 위주로 쭉 들어볼까 하는데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나훈아의 노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훈아의 잊을 수만 있다면, 태정의 나비의 사랑, 그리고 차중광의 노래까지 영원한 나의 집, 이렇게 세 곡이 쭉 이어집니다.

나훈아가 부른 잊을 수만 있다면, 태정의 나비의 사랑, 그리고 차중광의 영원한 나의 집까지 세 곡의 노래를 쭉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탑10. 오늘은 1969년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가 낳은 신예 가수 11인의 히트집에 수록된 곡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그 시절 신예 가수의 히트곡은 무엇일까요? 김하정의 당신을 알고부터, 그리고 사례성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추억의 바닷가.

지금이야 우리 모두가 인기스타로 익히 알고 있는 가수들이지만 69년 당시에는 떠오르는 신의 가수로 주목을 받던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의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가 낳은 신의 가수 11인의 히트집과 또 옛가요 탑10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 두 곡입니다. 박건과 태준인데요. 이 두 곡의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옛가요 탑10 그리고 3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의 두 글자 태준입니다. 울면서 가지마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황금심의 진주는 천리길 같이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축하할 일이나 또는 위로받고 싶은 일들, 추억의 옛가요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주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이어가 볼까요? 방운하의 두 남매, 그리고 백설이의 딸 칠형제.

지금 이 시간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아름다운 인생 만나고 계십니까? 이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기 위해서 이미 길을 나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직은 출발 전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먼 길을 찾아올 자녀들 집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 추석 명절 연휴는 좀 예년보다 짧습니다. 나흘이에요. 네. 그래서 귀성길과 귀경길이 단시간에 막 몰리면서 이 교통 정체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예상되는 정체 시간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귀성길은 연휴의 시작이 되는 내일 오전부터 낮 시간대가 제일 혼잡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인 26일 오후까지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피해서 좀 다니시는 게 좀 좋겠죠. 귀성길은 내일 새벽 6시 이전이나 아니면 밤 10시 이후에 출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귀경길은 일요일인 27일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시는 게 그나마 좀 정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쪼록 모두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WBS 원음방송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여유있는 귀성길, 귀경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배호의 두메산골 그리고 도성의 타향은 싫어 박희선의 전설 찾아 삼천리입니다.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2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요.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과 함께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요. 옛 가요와 또 7080 가요를 중심으로 선곡이 되니까요. 연휴 기간 특집 방송에도 많은 관심하고 애청 부탁드리면서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9월 28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밝은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자니 브라더스의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이동훈이었고요.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각자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따뜻한 칭찬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일터에서는 비슷한 성과 앞에서도 엇갈린 시선을 접하곤 하죠. 결과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끝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이어지지만 작은 성취에 취해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에겐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충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 그 속에 담긴 태도와 노력이 더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채환의 나팔 불어요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냈더라도 스스로 앞장서서 공을 과시하면 사람들의 존경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사기 쉽습니다. 어느 분야에 견문이 넓다 한들 경솔하게 행동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훌륭해도 정성을 쏟지 않으면 언젠가는 멈춰서게 되는 거죠.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 곁에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여들지 몰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유려함은 결국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1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도가 없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고, 알면 경솔하고, 재주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말 잘하면 실행이 없기 쉬우나 도가 있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고,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재주 있으면 더욱 노력하고, 말 잘하면 더욱 실행에 힘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가 없는 마음과 도를 갖춘 마음이 가져오는 삶의 결과는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자만과 경솔함을 내려놓고 겸손과 실천으로 내실을 다져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정산 종사님께서는 같은 덕이라도 남모르게 베푸는 음덕과 상을 내지 않는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스스로 공을 과시하는 마음과 반대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는 그 삶의 깊이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짓는 복을 칭찬으로 당장 털어버리면 그 복의 진면목을 놓치게 된다는 가르침처럼 다가오는 은혜는 조용히 아끼며 더 깊이 갖고 가야 하는 거죠. 도가 있는 이는 낮아짐으로써 더 큰 복을 일구지만 도가 없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인정에 취해 참된 결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혜와 재주 그리고 언행을 대하는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조금 있다 하여 경솔해지면 실수를 부르고 재주를 믿고 방심하면 이내 멈춰서게 되며 말만 앞서고 실천이 없으면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공적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지혜와 언행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한가로움이여라, 신동훈 교무님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님의 길.

대산종사님께서는 도가 없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고 알면 경솔하고 재주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말 잘하면 실행이 없기 쉬우나 도가 있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고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재주 있으면 더욱 노력하고 말 잘하면 더욱 실행에 힘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공을 과시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 쉽지만 성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면 참된 존경이 뒤따릅니다. 스스로를 과시하는 경솔함을 버리고 신중을 기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재주를 믿는 나태함을 경계하며 정성을 쏟을 때 더욱 단단하게 앞서 나갈 수 있죠. 말만 유려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에게는 깊은 신뢰가 닿지 않지만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곁에는 믿음과 신뢰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하며 묵묵한 노력과 실천으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장수장을 한다. 오자 홍해전하님 우리 스승 큰 은혜를 펼쳤으니 큰 은혜를 펼치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셨을 텐데 얼마나 광대하고 호대한 은입니까? 연급 차정전이라 긴긴 세월 이 길을 밟아가리라. 그러면 중생도 제도되고 낙원건설도 되고 따라서 우리들 각자도 복이 넘쳐날 것이다. 짓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고 진리에 갈무리는 그 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지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천을 이제 파자를 하면은 어딜 인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지인 삼재냐? 그러니까 이건 천이고 이건 지. 이제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땅, 사람, 그걸 천지인지다. 이게 삼재예요, 그게. 그래서 천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늘, 이건 땅,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들었으니까 이것은 인, 사람. 그래서 천자는 바로 천지인 삼재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천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할 때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천지인 삼재를 갈무려 가지고 있는 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인은 둘이 아니다. 심천, 제어개용. 다 포용한다. 다 포용해. 하늘이란 게 뭐예요? 심천이란 게 뭐예요? 다 포용한 거다. 하나도 남겨보지. 다 포용. 그래서 자양심천, 스스로 심천을 길러라. 내 마음이 과연 저 하늘같이 맑고 밝은가. 일체생명의 개선무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용을 한다면 일생령이 다 용서가 돼. 어떤 것이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전부가 다 흔적도 없이 다 동화가 될 것이다. 개용무상이라. 그래서 다 포용이 돼가지고 상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심천이다. 그 말이야. 심천이다. 심천이라면 포용을 해. 포용을. 일체생령을 다 포용을 해라. 흔적도 없이 상도 없이 다 포용을 해라. 이제 그 말이고 심지는 제어 보시라. 널리 베푼 데 있다. 그래서 자오심지 스스로 그 심지를 참 비옥하게 해서 일체 만물 개활 무궁 개수 무기라.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이 비옥해가지고 일체 만물을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불쌍함이 없어. 만물 다 살았는데 불쌍함이 여길 필요 없다.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니까 불쌍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심지가 비옥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불쌍하다는 게 뭐가 있거든. 또 따라서 다 받아줘도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땅이 어쩝니까? 모든 걸 다 받았지. 다 받아요. 다 받지만 내가 너를 받아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나한테 보답을 해? 이렇게 합니까? 안치아요.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것이 이제 심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부경, 이제, 말로, 황제가 말하기를, 천지 무은이 대은생 하야. 천지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지요. 볼 때 어떻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 자체에 은혜가 갈무리했는데, 현상 본다고, 현상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어디 하늘에 은혜가 있고, 어디가 있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큰 은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제 천왕 천진 황인을 이 천도의 화사방. 그래서 천도로서 모든 사방을 다 좋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도가 들어서 만물을 다 살려내고 화합시키고 교화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 자연생 내 대은생이야. 그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것이니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것이 은혜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은 하늘의 은혜라 이렇게 본다 하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아래는 이 위의 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게 하늘, 뭐 하느님, 뭐 천자 제왕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문에 보면 꼭대기 지극히 높음으로 위에 있으니 하나로조차 큰 것이라. 지고재상 종일대하라. 이게 하나면 큰 거죠, 하나가. 천이란 것이 하나이지 둘은 아니잖아요, 그게. 큰 것이다. 또 백호통에 보면 우두머리 높은데 거하여 아래를 다스리는 것으로 물을 누르는 것이라. 이게 지나라. 그래서 거고 이하 이 물 지나라. 이게 결국 만물 키워가는 또 이제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역설, 역, 설교에 보면은 거는 하늘이라 한다. 거리천, 거는 하늘이다. 또 순자, 하늘은 실제 형상이 없는 것이니 땅 위의 지극히 텅 빈 것은 모두 하늘이다. 천무실형, 지지상, 지어자 개천하라. 그러니까 하늘 형상 있는 데서 그 빈 그런 상태는 다 하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네 가지 바라보는

0: 유언이 된다. 근데 근본이 있죠, 이게.
1: 그러니까
0: 이제 육아에서 최고의 그 존귀하다고 할까? 이게 그것을 이제 하늘을 이제 삼은 겁니다. 이하는 넘기겠습니다. 땅이란 뭐냐? 대지, 장소, 노동, 목적지, 논밭, 무육지, 영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땅에 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춘추 원명포에 보면 글자 토와 역을 하나로 세우면 지가 되니라. 입자 토력어 유리지라. 그러니까 그 이 토에다가 결국 이제 심력자를 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하에도 석지에 본 토와 을을 엮어 지가 되니라. 이게 이 토, 이게 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관자 형세해에도 땅은 만물을 내어 기른다. 예, 지생양 만물이다. 이게 만물을 내서 땅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다 뿌리박고 사는 것은 이제 일체 만물이고 이제 생명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허공에다가 뿌리를 박고 이제 산다고 그럽니다. 이 아래도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천지는 뭐 하늘 땅 우주 온 세상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천과 지다. 이제 자연계와 사회 또 우주 전체 또 시간 공간 이런 게 전체 제한이 없는 그런 모든 세계가 이제 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얘기는 그 천지 은 그러니까 은혜란 얘기는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그 이제 베풀어진 상황 예, 뭐 사랑 감사 예, 이런 정도로 예, 그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은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작용을 하지 않은 만물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천지 팔도는 삼은 부모 동포 법률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정한도, 순리자연한도, 광대무량한도, 영웅불멸한도, 기륭이 없고 응용의 무념한도. 그리고 만물은 대도가 이용돼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형각은 이제 형체죠. 대정교 변현품 1장에도 이제 천지에는 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식이 있다. 이제 이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 공정하고 온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천지의 식을 체받은 사람은 무량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등이 임으로 시행하기도 한다고 예, 하셨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 가운데서 은도 나오고 식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래서 예, 천지의 식을 다시 말해 천지의 은을 이루는 진리를 깨달아 알면은 뭐 천지팔도 다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가운데 응용무념 도는 여타 일곱 가지 도가 이에 바탕하여 전개된 것으로 이를 천지 본능의 핵심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팔도가 사은의 이제 중심적이라면 그 팔도 중에서도 응용무념 도 이게 결국은 핵심의 이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천지 은혜를 알아서 그 도를 체받아 실천하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천인 합의를 경계에 이르며 천지 같은 이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광명을 얻어서 온 세상을 불운화할 수 있고 절대적 인격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천지의 도를 본받지 못하고 배은을 하면 진리와 어긋나는 생활이 되어 개개인은 더욱 불행해지고 세계는 한없이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음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이제 교화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경전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장기의 서명에 하늘은 아버지라 칭하고 땅은 어머니라 부른다. 건칭부, 건칭모. 이게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하늘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땅은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결국은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이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의미로 볼 때 하늘은 아버지와 같고 땅은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부지제,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생이육지하기 때문에 하늘 땅이 능히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만물을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이제 기르고 이제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이제 갈무리를 하는 과정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건칭부요 곤칭모라 이렇게 서명 첫머리에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또 한나라 때 동중서는 도지 대운 추루천이라.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이 도의 근원이 된다. 육아나 도가에서 말하는 무극이나 태극, 자연이나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 곧 하늘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우리 입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지 대운은 추루천이라 아니라 결국 이론에서 도의 큰 근원이 나온 거다. 대도정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론에 정법이 나왔냐? 그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나왔고 부처님도 나왔고 대중사님도 나왔고 다 나왔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장자 천재점은 하늘 땅이 비록 크지만 그 변화는 균등하니라. 천지 수대나 기와 균자라. 균등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춘생 봄에는 낳게 하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갈매리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씨앗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국가에서 이제 임금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국민에게 뭐 씨앗을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이걸 잘 발화시켜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잘 맺게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씨앗을 이제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나. 그러니까 씨앗을 파가지고 이와 비슷한 씨를 그 구에다가 이제 심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다 이제 피워냈어. 그리고 이제 임금 앞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라고. 그런데 저 끝에 말단에 앉은 어떤 소녀가 그냥 화분만 이렇게 가져온 거라. 그래서 임금이 다른 사람들 전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는데 왜 너는 꽃도 피우지 않죠? 왜 그 한마 갖고 왔느냐.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해도 안 납디다. 어디 싹을 안 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때 임금 이야기를 꽃을 피운 것은 전부 내가 보낸 씨가 아니라 저 소년만이 진실로 싹을 안 태워온 그 화분으로 가져왔어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여기는냐 삶아서 보냈다고 해요. 씨앗을 전부 다 삶아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화분들을 뭐 기른다고 볼 수는 없죠. 화분을 가지고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삶지 않았다고 하면 춘생이 되겠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알폼에 낳겠죠. 이게 또 하장도 될까 아닙니까? 다음에 추수도 추념이라고 하면 추수도 될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삶아서 보낸 씨앗이, 나눠진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전부 거짓이죠, 그게. 그래서 그 천지,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 이제 변화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균등하다. 하늘 땅이 만물을 내고 안아 기르지만 차등하지 않고 고르게 생육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살도록 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하늘은, 다시 진리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지가 심어져가지고 땅에 심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노력한다. 뭐 우양이 이제 뜯어먹고 발로 차고 밟히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나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복도다 준다. 얼마나 살아나든 경자를 복지라. 기울어져 버렸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엎어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정당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묘하게 사라지는 이치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만일 없다고 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진실하고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아, 보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 일확천금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사라질랑 몰라도 뒤에 보면은 이제 불행한 상황을 이제 겪는 그런 처지에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진리가 하시는 일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절대로 예, 뭐 만물을 죽이거나 또는 뭐 구렁텅이에 밀어넣거나 이렇게 이제 뭐 기울어진 자를 이제 복지하려고 앉지만 지가 그렇게 하려고 못 줍니까 그게. 그래서 꿋꿋하게 살려고 하면은 북돋아서 살리지만 이제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딱 거꾸로 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락없이 예, 결국은 이제 덮어버린다. 순자철론에도 보면은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리면 나라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아 이게 별이 떨어지고 또 나무가 괜히 울었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별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무도 막 울었었고 그러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서 무슨 일인가.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 이런 천지와 음양의 변화요 사물이 드물게 있는 것이니 괴상하다고는 하지만 두려울 것은 아니다. 이것이 천지가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아 느닷없는 건물도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역시 인명에 피해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게 천지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산사태를 맞지 않도록 미리서 방비를 하고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러면 안 쓰러지죠. 이렇게 뭐 나무가 울고 뭐 그 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쩐다고 그래서 이건 뭐 귀신이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까? 뭐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자연현상으로 아 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무가 울 수도 있다. 이건 천지 변화요, 변화요, 음양의 조화이지. 이것이 뭐 인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만 두렵겠습니까? 짐승들 역시 생명들 역시 다 두려운 거죠. 200의 산중문답에 보면은 나에게 어찌하여 푸른 산에 깃드냐고 물으면 웃음에 대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네. 이제 시에 그런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문하하이서 벽산고 소이 부답 심자 아니라. 묻기를 어째서 푸른 산에 깃들여 사느냐. 소이 부답 심자 아니라. 소이 부답. 그렇지만은 마음은 항상 한가롭다. 웃으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금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말이죠. 도하유수 벼른가하니 복사꽃은 물에 흘러서 아득히 가니. 별의 천지 비인간이라 인간 세상이 아닌 특별히 있는 천지여라. 비인간 천지여라. 어찌 인간 세계를 벗어난 천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현상으로 볼 때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사념 잡념 끊임 바 없이 사람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도화유수체죠. 복숭아꽃 피고 아름다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앉은 이 자리, 선 자리, 이러한 자리가 바로 꽃자리가 되는 것이지 무슨 어디 산 중에 어디가 있고 하늘 어디가 있고 그런 것은 하나의 그 가르침을 위한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9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응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대정경 이훈품 4장 말씀입니다.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종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

0: WBS
1: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깊이 응답하다 보면 내가 자연에게서 꽤 많은 위로를 받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평온을 느끼게 되지요. 조금씩 서늘해지는 공기와 이른 아침의 작은 침묵이 더없이 안온하게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겠다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아침. 그런 아침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네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열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5장입니다.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작은 선이나 작은 지혜로 좀 더 큰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마르틴 바실렙스키 트리오의 오스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분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기보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죠.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종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약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낮춘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6장 성리의 노래 천가지 만잎사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나 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한 변산 쪽을 바라다 보매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 후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월명암에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 삼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육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26. 대종사 야회에 출석하사 등불 아래로 대중을 일일이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기운 뜨는 것이 각각 다르나니 이 가운데에는 수양을 많이 쌓아서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순전히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과 맑은 기운이 많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과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은 사람과 순전히 탁한 기운만 있는 사람이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져서 높이 뜨지 못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명을 마치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며 또는 욕심은 그다지 없으나 안으로 수양과 밖으로 인연 작복을 무시하고 아는 데에만 치우친 사람은 그 기운이 가벼이 뜨기는 하나 무게가 없으므로 수라나 새의 무리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하여 행을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육도의 수레밖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몸 받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허공법계에 주유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28. 김광선이 열반함에 대종사 눈물을 흘리시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발산으로 말하면 20여 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이 들었는지라. 법신은 비록 생멸 성세가 없다 하나 색신은 이제 또다시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섭섭하지 아니하리요. 내 이제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한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팔산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더욱 잘 들으라.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들에게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또한 이익이 되리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 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하면 타생의 업보가 멸도된다 하셨나니 그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은 이러하나니라.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에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 편에서 갚을 차례 저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버리나니라. 또는 생사 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나니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사 업보가 완전히 멸도되었다 하리라. 29. 박재봉이 여쭙기를 77 천도제나 열반 기념의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며 비료도 또한 무정한 것이 엄마는 그 곡출의 효과에 차를 내나니 무정한 곡식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을 잘 활용하여 영위의 이름으로 공중사업을 하여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형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흥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정기와 정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24장에서 2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지민의 노래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0 근실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으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나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아니하며 당장의 이해에는 추호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이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화려한 제 뿔만을 사랑하고 잘못생긴 제 다리는 미워하던 사슴이 포수에게 쫓기어 숲속을 헤쳐나올 때 저를 살려준 것은 잘못생겼으되 잘 뛰어진 다리였고 저를 죽일 뻔하게 한 것은 화려하되 숲에 거리끼기만 하던 뿌리였다라는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불과하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여실히 풍자한 경어라 할 것이니라. 2. 이어 말씀하시기를 현하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 세상의 장엄이 날로 찬란해져서 기묘한 일체 문명이기를 마음껏 소유하고 수용하기로 하면 명예와 권리와 재산이 필요한지라 모든 인심이 자연 거기에 휩쓸려 다소라도 구하는 바를 얻고 보면 스스로 거만하고 차부하며 얻지 못한 이는 어떠한 비루한 일을 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 애를 써서 온갖 죄가를 범하고 가진 원수의 종자를 심다가 하루아침에 역경의 포수가 신변을 위협할 때에는 경황망조하여 피할 곳을 찾으며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을 다하여 그 위경을 돌파하려 하나 평소에 단련 없는 실력이 잘 효과를 내기가 어려우며 기왕 저질러 놓은 명예, 권리, 재산 등이 이모저모로 거리껴서 더욱 사지에 들게 할 것이니 그 얼마나 가련한가. 더구나 사람 사람이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의 시간에는 그 일생에 가지고 있던 명예, 권리, 재보 등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으로 도리어 업장이 덮이고 애착이 얽혀서 영혼의 자유가 구속되고 선도의 인연이 방해되나니 여러분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크게 명심하여 어느 때 어느 사물을 당하든지 매양 마음의 실력을 대조하며 수양, 연구, 취사의 삼대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지어다. 3.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기위 수도문중에 들어왔으니 허실의 내용을 대체로는 짐작할 것이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이를 시시로 잘 살피지 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외화에 끌리기가 쉬우며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학식이 많다든지 문장이 능하다든지 변론이 능하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부의 실력이나 있는 듯이 자부하며 또는 어떠한 칭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대우가 돌아올 때에는 그것으로 무슨 대가나 얻은 듯이 자만하기 쉬우나 참 공부는 언어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신이 자유의 힘을 얻어서 육도사생을 임의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사리의 근원을 깨달아서 허실사정에 의혹이 없을 만한 능력이 있으며 모든 취사가 법도에 맞아서 일체 계율이 저절로 지켜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되었다고 이름하나니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아무리 무식하고 천하고 구변이 부족한이라도 법에 신근이 있고 마음에 공부가 있으면 그를 조금도 가벼이 알지 아니하고 장래에 큰 법기로 기대하나니라.

네,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장에서 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40장 명명식 노래 슬기를 내리소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0 정교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느니라. 그러나 정교 동심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류를 범하여 본래 사상을 망각하고 말 것이니 정치는 참다운 종교를 밑받침하여 발전하도록 육성하고 종교는 정치가 어두워지고 혼탁해질 때 이를 밝고 바르고 안정되게 해야 하느니라. 종교가 정치를 선도한다 하여 본래 목적을 저버린 채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더 어둡고 혼탁해지기 쉽나니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바르고 밝게 선도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치국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정을 펼쳐야 하느니라. 성정에는 도정, 덕정, 법정이 있나니 도정은 천지의 도에 따라 다스리는 정치를, 덕정은 덕으로 온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법정은 법에 따라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를 가리키느니라.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정치로는 패정과 위정이 있나니 패정은 일시적 수단과 권모술수로서 하는 것으로 반은 이롭고 반은 해롭게 하는 정치를 말함이요. 위정은 위정자가 국민을 속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를 이름이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부는 진인의 배출이요 국가의 부는 기인의 배출이니 종교와 정치가 한마음이 되어 종교가는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을 많이 배출하여 진인을 길러내는데 힘쓰고 정치가는 실력 있는 기술인을 많이 배출하여 경제발전에 힘써야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느니라. 4. 대산종사 월남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떠한 힘으로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나니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 안정과 각국의 경제 균등은 국제연합기구가 담당하고 인류의 영육 간 무지, 빈곤, 질병을 구제하는 일은 종교연합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나라의 바탕이요 복의 터전이라. 가정이 모여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정가정을 불운화하고 일원화하여 모든 동포가 이 세상을 한 우란, 한 가족, 한 일터를 만들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노라. 6. 대산종사 한국의
다섯 가지 보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국기인 태극기라. 이는 천만 도덕의 바탕이 되는 진리를 구현하여 장차 이 나라가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을 예증함이요. 둘째, 국화인 무궁화라. 이는 진리를 깨쳐야 피는 도하요 우담바라로 장차 이 나라에서 도덕의 꽃이 필 것을 예증함이요. 셋째, 명산인 금강산이라. 이같이 정기가 어린 명산이 있을 때 그 산과 같은 주인이 있어 그 명성이 세계에 드러날 것을 예증함이요. 넷째, 산물인 인삼이라. 이는 천지인 삼재의 정기가 어린 영약이므로 장차 이 나라에서 삼재의 합이란 많은 불보살이 나서 재생의세에 법을 펼 것을 예증함이요. 다섯째, 도덕인 일원대도라. 이는 진리와 우주의 주인인 대성자가 탄생하여 인류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새 세계에 새 도덕을 제시하여 원만평등한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를 마련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다섯 가지 보물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 인류의 정신을 열어줄 새 도덕의 횃불을 높이 밝혀야 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부가 나와 균등의 세계를 이뤄가야 하고 종교는 인류의 정신을 선도하는 고등 종교가 나와 도덕 세상을 펼쳐가야 하나니 이처럼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심합력해 나가야 국가 세계도 발전되고 인류 생활도 좋아지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연구력 없는 빠른 방법인데요. 그러면 연구력의 결과를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이것도 전에 제가 한 말씀 이제 드렸을 거예요.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추상력이죠. 추상력. 추자는 뭔 추자입니까? 빼낼 추. 빼낸다 이 말이죠. 상은 뭡니까? 코끼리 상. 제가 전에 얘기했죠? 코끼리 상. 코끼리를 빼낸다. 코끼리가 뭡니까? 그렇죠. 그 일 속에 갈만 있는 코끼리 이치. 이게 대수용모예요. 대수용모예요. 이걸 빼내는 거예요. 일 속에서 말입니다요. 그냥 일로만 보면은 안 돼요. 우리가요, 공부인이 연구 공부를, 사리 연구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일 속에 갈마 있는 이치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지혜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뽑아내는 힘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런가 하면 추상력이다. 단어 잘 지었죠? 추상력이다. 빼내자. 대소용의 이치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을 지나면은 하나의 대소용의 이치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또 한 일을 지나면은 또 그걸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하면요. 그 일 속에서 아르마리 대소용의 이치를 우리는 말이죠.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추상력이다. 이렇게 추상력. 이 추상력을요. 사전에 그 이제 일반 이건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이 사물이나 개념 이 사물이나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개념에서 공통되는 속성 공통되는 속성. 공통되는 속성과 특성 이걸 뭔가만 찾아 빼내는 거예요. 모든 일들 중에서는요. 또 어떤 개념이죠. 아니 누가 뭐 말을 하죠. 말을 하고 누가 뭔 정책을 쓰죠. 정책을 딱 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된가 하면요. 상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잘하나 못하나 상을 이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시민이 되는 거요. 아니 남자 선생님 시민 됩시다 우리요. 제대로 된 시민 되자 이 말이죠. 어정쩡한 시민 되지 말자 이 말이죠. 상 이걸 뽑아내야 돼요. 공통되는 속성 특성 이걸 딱딱 그 일이나 개념 속에서 뽑아낼 줄 아는 이런 추상력을 우리는 말이죠. 사리 연구를 통해서 길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오늘 내가 여러분들요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 추상력 우리 갖추어 나갑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추상력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연구력의 두 번째는 상상력. 그럼 상상력.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요. 상상의 나래를 펴다. 어찌 하타오니 상상의 나래를 한 번씩 펴니까 별로 안 펴는가 봐. 옥타오니 어쩌세요? 펴요, 안 펴요? 펴야 돼요. 상상의 나래를 펴다. 상상해 보는 거요. 나의 미래 우리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상상을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데요. 이 상상은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한 상상이에요. 연구력에서 말하는 상상력은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한 상상. 상상의 다리를 펴야 돼요. 상상력을 우리가 이제 키워야 하는데.
1: 이게 이제 그 이 상상력을요, 그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이제 그 찾아봤어요. 실제로 경험하지, 경험한 현상이나 또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내는 힘이에요. 실제로 이제 경험한 현상이나 사물,
0: 내가 실제로 경험한 어떤 현상을 내가 경험하죠. 경험하고 또 그것 속에서 뭔가 어떤 사물을 내가 대하죠. 제 대한다 이 말이에요.
1: 그러면은 대하는 그 거기에서 마음으로 말이죠. 그려내는 힘이에요. 그려내는 힘.
0: 그러니까 이게 그려내는 힘, 그려내는 힘이거든요. 그려내. 그러니까 이게 그려낸다 이 말은요. 이게 지금 이 12이해를 정확하게 펴나가는 거예요. 12이해를 정확하게 펴나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2이해를 정확하게 펴나간다 이 말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만드는 12이해는, 이 12이해는요 어디에 바탕해야 됩니까? 대소유무. 그렇죠? 대소유무에 바탕한 12이해. 이게 뭔가 하면요, 바른 12이해예요. 대소유무에 바탕하지 않는 12이해는 잘못된 12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상하자. 근데 그 상상한 말이죠.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해가지고 인간 생활 속에서 항상 12이해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하는 그런 힘이

세 번째,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하라 그랬죠? 이것도 추상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상상력은요, 의심이 나면은 의심의 순서 따라서 해결해 나가거라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과거 시대의 도가의 선전, 경전들을 이제 참고해라. 전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요, 수행품 2장에서 말씀하신 연구력을 얻는 빠른 방법은 결국은 말이죠, 추상력과 상상력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추상력은 정시의 연구력이에요. 정시 연구력. 그 다음에 상상력은 뭐겠습니까? 예, 이제 반대죠. 동시 연구력이에요. 다 동시 연구력이에요. 그래서 정과 동하는 두 사이에 우리는 말이죠, 정할 때는 추상력을 키워나가고 동할 때는 상상력을 키워나가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쌍전해가지고 종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우리 말이죠, 연구력을 이렇게 대종경 입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키워나가자, 이제 이런 이제 강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구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이제 치사를 걷는 빠른 방법.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 참말로 이게 정이거든. 자, 이게 이제 치사력이죠. 치사력. 자, 첫째 이게 정의. 나는요, 이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기로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아예 하타님 해봤어요? 욕타님은 안 하신 분이, 장타님은 어쩌세요? 죽기로서 행할 것이야. 자, 반대. 두 번째, 반대는 뭡니까? 불이. 불이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기로서. 이게 말입니다요. 이게 엄청난 지금, 이게 대목이죠. 우리가요, 사막의 치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계문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저 정의는, 이게 정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교리하고 연결 한번 시켜봅시다요. 이게 교리 속에서 정의는 이게 뭔가 하면 설성률. 불의는 뭡니까? 아, 우리 정전에서, 수행편에서, 정전 수행편에서, 아이고, 계문. 아이고, 참, 계문. 이게 정의 아닙니까? 설성열어는. 그러고는 계문은 불의 아닙니까? 자, 계문 한 조목, 설성열은 한 조목. 한 조목, 한 조목을 실천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죽기로서 해라. 아,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은 치사력이 커지겠죠? 자연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각오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치사력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는 설성열언이고 불의는 계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성열언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로서 지키자. 실천하자, 죽기로서. 또 계문을 우리가 안 범하는데 죽기로서 범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이 수행품 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각오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그 하시는 거 하면요, 모든 일을 적용할 때, 모든 일을 적용할 때 즉시 되지 않는다 하여 낙망하지 말고 정성으로 지속하여 끊임없이 공을 쌓아라. 이 세 번째는 한 번에 실망 말아라. 한번 해가지고 실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두 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세 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이 계속 될 때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런 실천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치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죠. 치사력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런 치사력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키워 그 가야 그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치사력 얻는 방법에서 이제 대중경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치사력의 첫째는 이거 뭔가 말, 이 결단력이에요. 아까 얘기한 결단력은 뭡니까? 딱 끊는 힘이죠. 딱 끊는 힘이죠. 결단한다. 어찌보다 결단 잘 하십니까? 우리 남자 선생님 결단하세요? 결단하죠. 우리가 하고서. 자, 결단 딱 끊는 힘.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첫째 마당 정연아입니다. 연휴라는 반가운 핑계 덕분에 한결 편안하게 눈을 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늘 붐비던 일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공기를 선물하는 첫날 아침인데요. 지금쯤 고향으로 향하거나 일터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방 안에서 느긋한 여유를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건 마음 풍성한 한가위의 시작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추억의 가요들과 함께 연휴의 첫 아침 첫째 마당 힘차게 문을 열어볼게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째 마당 여러분과 함께할 정연아입니다. 첫째 마당은요, 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듣고 싶은 신청곡들 가득가득 담아서 놀러오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WBS 원음 방송과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거나 주파수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음 방송 전용 어플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어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째 마당은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음악들로 꾸며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Welcome.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연아입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선곡들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어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째 마당은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음악들로 꾸며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WBS 원음 방송과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거나 주파수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음 방송 전용 어플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둘째 마당은요, 추억 속 7080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